나시망 데비 성만이 기트랑코 크나스와하 다우졸졸 제미야 마락니 기트랑코 나시망나 가마탕스카겐 기트랑아록 잉아 아치카송 인디아 아로 름나포 녹창오.